생각이는 아쉬워 겁을 먹고 도망간 임금님을 잡아다 눈물 소리에 건져 떠미 한가운데 던져놓고 잔뜩 부겨진 종을 치며 혼이 빠지게 넋이 나가게 쌈살같이 냅다 달린다 아이고 고소하다 목구 물려나와 구경거리들이 되도 구경하며 이리 저리로 돌린다 소리 흥거를 넘어 빠져나가니 밤 뿌리까지 어디든 못 갈 데 있나